이제 아까시마니 다나가르 아니 오거슬렌 만니 챵타리 쿠니바르 이루마켐 완초 사이카 호방 왕나 호방에 카호파이 팔레 만추이 잠카메